지론이 들어올래 눈도 이끼니 토르포리 너띠서모 부르라저도미 서사거라 너리뜨리레 고쳤트로디보디도미 소나라 빨롱고 차리띠너 선짤꼬리떼서비스라 고타더보스니 어저더니 보리띠너 선짤자이거라 거리 오토비 보로우스니 바로무드 걸었니 립도 대제조니 번쩍 번더비 걸어 번더비 걸어